0: 오빤 강남 스타일. 강남 스타일. 옵, 옵, 옵, 옵. 오빤 강남 스타일. 강남 스타일. 옵, 옵, 옵, 옵. 오빤 강남 스타일. 오빤 강남 스타일. 오빤 강남 스타일.
1: 라디오 디즈니 92.9
2: te llega.